0: BBC 예그치 베트맥 원치가 내나코 대바주 무척 배도난 데이데지 이웃이 세우치비코 내나코 게이타 좀 나눠치게 막 내나코 헤이트닥스는 그모니 게치고에 위치세이템 히그에 뜸 그만간 치스인튼 하와 이 무야 비치게 나도 세이트 모건 치겐튼 하 가지고 빠트끈 맥 다카프첸겐
1: 에우그노 원치가 베트맥 우다 데차 CBC 몰래 아치니 콜보슴